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허순복의 단편 소설 미련은 회색빛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주말이 싫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지만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 50대가 되면서 모든 기관은 쇠퇴해져가고 몸의 기억만으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이불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이불의 온기는 마치 포근한 포옹처럼 그를 느릿느릿 감싸 안았다. 비어있는 머릿속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목적 없이 떠다니고 있었다. 아, 일어나고 싶지 않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나른하게 누운 채 편안함을 즐기며 무료한 주말을 떼고 싶다고 몸은 말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고요를 깨뜨리며 핸드폰 통화 음악이 흘러나온다. 친구 윤태기가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했다. 이 나이가 되니 부모님들의 비보를 듣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게다가 윤태기 아버지는 86세로서 현대 노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셨고 또 병원 방문도 적당히 하시다 돌아가셨다. 자식한테 효도할 기회도 주었으니 서로에게 아쉬움 없이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딱히 슬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나갈 일이 생겨서 오늘은 무료하게 침대에서 뒹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했다. 불현듯 오늘 드디어 윤택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흥분되기도 했다. 윤택은 절대 도를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철칙주의자로서 그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국장자리에 앉았고 또 친구들이 믿어주는 리더이기도 했다. 그런 윤태기가 동창 모임에서 첫사랑 여자를 만난 후 아내와 이혼하고 첫사랑과 재혼한 것이다. 그들이 재혼한 지도 8년이 되었는데 어찌나 비밀을 잘 지켰는지 얼마 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궁금해서 첫사랑 여자에 대해 물었지만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어느 기관 단위에서 출근을 한다는 정보를 여러 입을 통해 얻었을 뿐이었다. 그는 떠날 차비에 분주해졌다. 입고 갈 양복을 골라보았다. 딱히 고를 필요도 없었다. 일절 비슷한 양식의 검은색 양복뿐이니까. 단지 옷을 지은 시간이 다를 뿐이었다. 그저 손 가는 대로 집어입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맨 안쪽으로 손이 간다. 유일하게 다른 양식으로 된 캐주얼한 정장 자켓이다. 매일 같은 양복만 고집하는 그에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캐주얼한 옷으로 입으라며 그녀가 사준 것이었다. 입어본 지 10년이 되는 것 같은데도 백화점에서 산 브랜드여서인지 아직도 새 것 같다. 옷걸이에서 벗겨낸 옷을 들어 냄새를 맡는다. 행여나 그녀의 향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는 머리를 흔들어 부질없는 생각을 털어버리고는 거울 앞에 섰다. 이마와 눈가에 잔주름이 내리긴 했지만 웃지 않으면 그런 대로 봐줄만 했다. 오랜만에 먼지가 앉은 스킨병의 뚜껑을 열고 얼굴에 씩씩 두 번 바른 후 로션까지 손바닥에 묻혀 온 얼굴에 쫙 펴발랐다. 단장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는 피식 쓴 웃음을 지었다. 상가집에 가는데 이렇게 신나게 설치는 자신이 어이없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세상만사가 귀찮아졌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제일 편했다. 전에는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도 가지고 어쩌다 가끔 여자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 같았다. 그런 그가 오늘은 왜 이렇게 들뜨고 있는지 자신도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윤택의 재혼녀를 만날 수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 재혼녀의 친구들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기관 단위에 출근한다고 했으니까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수준의 분일 테고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죽어있는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줄 여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사랑의 불씨가 두터운 잿더미 속에서 숨쉬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얄미운 50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슬며시 찾아들었다. 장례식장 사무청 앞에 도착하니 조문객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막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사람으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문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직장을 세 번이나 옮겼고 매번 국장 자리에 앉았으니 조문객들이 많지 않을 수가 없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다섯 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대부분 시커먼 남자들이었고 가운데 줄 남자들 사이에 여자 몇 명이 끼어 있었다. 한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두려움에 저도 몰래 머리를 돌렸다. 그녀가 아닐까. 비슷한 사람이겠지. 제발 아니었으면.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머리를 돌려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늘 웨이브를 살짝 한 긴 머리를 즐겼고 몸매가 날씬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단발머리에 보기 좋게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는 긴장했던 마음을 스르르 풀어놓았다. 꿈에서는 자주 만났지만 실제로의 만남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만약 그녀를 만난다면 어떤 마음일까? 첫 마디는 무슨 말을 할까? 그녀는 반가워할까? 웃어줄까? 아니면 못 본 척 무시할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어서 고별사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다시 곡이 울리고 조문객들은 일렬로 줄을 지어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천천히 밖으로 밀려나왔다. 그는 저도 몰래 눈으로 그 여자를 뒤쫓으며 슬금슬금 거리를 좁혀갔다. 마당에 나온 사람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 계단을 따라 안신째를 지내는 장소로 이동했다. 그의 발걸음은 제멋대로 그녀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지 않고는 궁금증을 놓을 수 없는 듯 뒤를 쫓았다. 그 여자의 작은 움직임조차 놓칠세라 익숙한 흔적을 찾으려고 눈을 떼지 못했다. 순간 그녀가 머리를 돌리며 옆에 일행과 말을 했다. 작은 얼굴의 엽서만 비쳤지만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닿는 듯 경련이 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의 울음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웠으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쁨, 설렘, 불안 등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마구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가 밤낮으로 생각했던 연인, 꿈속에서도 그를 늘 괴롭혔던 여인이었다.

0: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1: 석단장님, 오랜만입니다.
0: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의아한 듯 눈동자가 커졌다. 경악의 눈길이 방황하듯 그의 얼굴을 빠르게 스쳤다. 놀라움이 눈썹에 내려앉아 파들거렸다. 그녀는 뭔가를 떠올리는 듯 주위를 의식하며 다시 평온함으로 돌아왔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기쁨이 묻어 있었다.
1: 나야 뭐늘 그렇지.
0: 행복하게 보내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의미 있게 웃으며 입가에 가벼운 냉소를 머금는다. 그는 당황해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하며 급급히 대화를 중단했다. 전국장님 연락번호가 없는데요. 혹시 제 번호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역시 솔직하고 거리낌 없었고 늘 그랬듯이 당당했다. 그녀 앞에만 서면 그는 늘 자신이 작아지는 듯했다.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낙엽 한 잎이 날려와 그의 눈을 가렸다. 그는 민망해 급히 손을 올려 낙엽을 떼냈다. 그녀는 이미 사람들 틈에 끼어 멀어져 갔다. 그는 죄 없는 낙엽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바스락하는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손을 펼쳐보니 아직은 느긋하게 수분을 보유한 푸른색 낙엽이었다. 그는 안타까운 듯 주머니에 푸른 낙엽을 집어넣었다. 모든 만남은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자신을 찾아온 푸른 낙엽이 붉게 타오르지도 못한 채 사람들 발에 밟혀 뭉개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는 윗몸을 두 팔 안에 감싸놓고 창가를 쉼없이 바장이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걸음마다 자박자박 밟혔다. 오늘 그를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놀라움에 이어 피어올랐던 기쁨의 미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만들었던 보름물은 분명 반가움이었다. 한때는 그의 전부였던 그녀. 우연한 만남은 없는 법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장례식장이었을까? 장례식장에서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일지 아니면 인연의 끝을 알려주는 건지 머릿속으론 곤혹스럽기만 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싸늘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친다. 낙엽 하나가 창턱에 살랑 내려앉더니 금방 날아갈 듯 파르르 몸을 떤다. 그는 급히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걸 집어내 살짝 눌러놓았다. 빨갛게 불타는 듯한 낙엽은 느긋한 푸른 낙엽에 깔려 몇 번 더 파닥이더니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는 그제야 시름이 놓이듯 몸을 돌려 소파에 무거운 엉덩이를 붙였다. 탁자 위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그는 멍하니 액면이 꺼져 있는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검은 액면에서는 15547750이라는 숫자가 돌맞은 호수의 개구리처럼 하나씩 튀어오르며 그를 조롱했다.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숫자들. 치매에 걸린다 해도 그는 이 한 줄의 숫자만은 잊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본 지방에서 30여 키로 떨어진 시내의 호화로운 카페에서 만났다. 남사친과 여사친의 신분으로 1년간의 만남을 이어왔지만 그날은 그런 관계를 타파하고 싶어서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34살의 문화관 무용단장이라는 여인과 38살의 농업기술과 과장인 남자 사이의 만남일 뿐이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혼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것이 지금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서로의 현재만에 집중하고 만날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공원의 산책길에서

0: 바람의 애무를 즐기면서 서로의 부드러움을 느꼈고 새들의 지저귐에 함께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늑한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아 조용히 커피향을 맛보며 창밖을 향해 멍을 때리기도 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다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부드럽게 안아주기도 했다.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 허영심도 없고 이해관계의 얽힘도 없었다. 화려한 선물도 진실의 고백도 필요 없었다. 다정한 미소와 따뜻하게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사랑의 힘이 느껴졌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어린 소년, 소녀처럼 순수한 사랑을 진심으로 키워갔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이란 계산 없이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랑의 끝에는 소유욕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갖고 싶었다. 용기를 내 내 여자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비록 본인은 유부남이고 여자도 유부녀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고민에 시달리지 않고 삶의 사소한 일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단순히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즐기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었다. 무거운 청동색 나무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렸다. 봄날의 따뜻한 햇볕이 쏟아져 내리며 그녀를 환하게 비췄다.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얼굴에 알릴 듯 말 듯 미소를 머금고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에 따라 옷자락이 부드럽게 찰랑였다. 폭포수 같은 머리카락을 거뜬히 감당해내는 가느다란 허리가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다. 고운 볼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장난스럽게 흘러내려 하늘거렸다. 그녀가 등장하면서 카페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고 공기마저 향기롭게 느껴졌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했다. 그는 차오르는 숨결을 고르고 짐을 꿀꺽 삼키고 생일 선물이야 라고 말하며 귀엽고 앙증맞은 빨간색 테를 두른 신형 핸드폰을 그녀 앞에 내놓았다. 그녀가 손을 뻗어 만지려는 순간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음악과 함께 155-4477-5020이라는 번호가 액면에 커다랗게 뜬다. 그녀는 긴 속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물같이 그윽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꺾고 생화 한 묶음을 내밀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38살에 처음 해보는 사랑 고백이라 어지간히 민망하기는 했지만 멀리 보내버린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같은 건 떠오르지도 않았다. 오직 애타는 마음으로 그녀의 대답을 조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으며 재미있다는 듯 그의 상기된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며 웃었다. 일단 일어나세요. 그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그는 더욱 긴장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1: 대답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예요.
0: 어차피 무릎까지 꿇었는데 꼭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의 눈동자에서 진심을 찾아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어찌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그녀의 숨결이 얼굴을 간지려 그는 더욱 당황했다. 무엇인가를 찾은 듯 그녀는 꽃을 받아들고 그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하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때 그 이야기. 잘 가라 새끼 노루야.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해양수상대 대원들이 얼음 덮인 망망한 대에서 북극곰을 구하는 장면을 보노라니 저도 모르게 장백산맥 심산 속에서 어미 잃은 새끼 노루를 구해주었던 일이 떠올랐다. 탐사대에 있을 때 일이었다. 그해 여름은 유달리 더웠다. 우리 탐사대원 다섯 명은 동광석 표본을 채취하러 전날에 파놓은 물리 탐사홈으로 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이 깊은 심산에 웬 아기 울음소리람? 다들 긴장하여 걸음을 멈춘 채 주위를 살폈다. 울음소리는 우리가 파놓은 물리 탐사홈에서 들려왔다. 한달음에 다가가 보니 홈에 새끼 노루가 빠져있었다. 홈은 너비 1.5m, 길이 3m, 깊이 1.5m였다. 어미 노루도 빠지면 나올 수 없는데 갓 태어난 새끼 노루야 더 말해 무엇하랴. 콧등이 벗겨지고 무릎살까지 벗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기진맥진하여 사람이 가까이 가도 피할 염도 못했다. 간간이 아름소리를 흐느낌처럼 내지르곤 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한 대원이 물을 먹이려 했지만 정시 입을 열지 않았다. 두려움 탓인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우리는 새끼 노루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널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부드럽게 말해줬다. 대원 두 명이 홈에 들어가서 새끼 노루를 우러 올려보내고 위에서 안전하게 받았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작업복을 벗어서 새끼 노루를 감싼 다음 지질 배낭에 넣고 잔등에 맸다. 돌아올 때 보니 새끼 노루는 배낭 안에서 쌕쌕 숨을 쉬면서 자고 있었다. 수경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따뜻한 물에 설탕을 불어서 새끼 노루에게 먹였다. 배가 고팠던지 아니면 경계가 풀어진 것인지 설탕물을 홀짝홀짝 들이켰다. 당시 탐사대원들에게는 한 달에 1인당 2근의 설탕이 배급됐다. 대원들은 평소에 아껴 먹던 설탕을 아낌없이 노루한테 양보했다. 처음에는 설탕물만 먹이다가 며칠 지나서는 밀가루에 설탕을 넣어 암죽을 쑤어서 먹였다. 우리는 당번을 짜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새끼 노루를 보살폈다. 그랬더니 새끼 노루는 금방 우리들과 친해졌다. 우리는 새끼 노루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사랑할 애자에 노루장 자를 붙여 애장이라고 불렀다. 노루가 자신의 이름을 인지할 수 있게 우리는 먹이를 줄 때나 놀아줄 때나 시시때때로 애장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차츰 새끼 노루는 자신의 이름을 인지하듯 애장이라 부르면 곧바로 뛰어왔다. 새끼 노루는 밤에는 천막 안에서 대원들과 함께 자고 밥 먹을 때도 대원들과 같이 먹고 낮에는 일하는 장소로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다. 새끼 노루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번갈아가면서 강아지처럼 안고 다녔다. 산길이 가파로운 데다가 날씨가 더워서 혼자 걸어도 숨이 차서 씩씩거렸지만 우리는 새끼 노루를 천막에 홀로두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새끼 노루는 하루 종일 우리들의 뒷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남자들만 있는 탐사대의 막사에서 새끼 노루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고 웃음과 행복을 줬다. 한 달가량 지나자 새끼 노루는 몰라보게 자랐다. 줄자로 재어보니 몸 길이는 90cm였고 뒷다리 길이는 40cm였다. 저울이 없어서 무게를 달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림짐작으로 열대끈은 잘 될 것 같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배낭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았는데 어느새 훌쩍 커버린 새끼 노루를 보고 우리는 감개무량했다. 이제는 애장이가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았다.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우리들은 애장이부터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탐사본부로부터 연변 홍태평 동광탐사장에서 연변 청수동 철광탐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령을 받았다. 애장이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두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했다. 일부 대원들은 애장이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지도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의논 끝에 우리는 애장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새끼 노루가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산속에서 어떻게 홀로 살지 걱정이 됐다. 우리는 우선 애장이가 사람들과 살던 습관을 버리고 자연에 적응하도록 집중 훈련을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래하여 밤이면 천막 안에서 자던 노루를 천막 밖에서 자게 했고
암죽을 끊고 풀먹는 습관을 익히게 했다. 쌀이나 무순을 뜯어다 먹였고 가둑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먹였다. 처음에는 냄새만 맡아볼 뿐 잘 먹지 않았다. 갑자기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애장은 우리들의 뒷만 쫓아다니면서 배고프다고 우려댔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못 본 척했다. 그랬더니 배가 고팠던지 하루 만에 스스로 풀을 먹기 시작했다. 새끼 노루는 결국 자연에서 풀을 먹는 습관에 금방 익숙해졌다. 드디어 헤어질 때가 됐다. 그날 우리 다섯 대원들은 새끼 노루를 발견했던 탐사홈으로 새끼 노루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저마다 노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애장아, 여기가 바로 내가 우리와 만났던 곳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와 헤어졌던 곳일 수도 있지. 이곳에서 부디 다시 너희 엄마를 만나서 당당한 노루로 잘 살아가기 바란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노루거든. 애장은 우리와 헤어지기 아쉬운지 한사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뱅뱅 맴돌았다. 우리는 억지로 애장이를 숲속으로 떠밀었다. 그렇게 애장이는 서서히 산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소리 높이 외쳤다. 잘 가라, 새끼 노루야. 잘 살아라, 애장아. 새끼 노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손을 흔들었다. 눈물이 솟아남을 어쩔 수 없었다. 거친 사내들이 울었다면 누가 고지 듣겠는가. 사랑하는 아기를 산속에 홀로 놓고 떠난다고 생각해보라.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는가. 정말 그런 심정이었다.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었다. 언 50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새끼 노루를 산에 돌려줄 때의 전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짠하고 아프다.

나의 이야기. 2008년 여기저기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대련이었다. 3살배기 딸의 손목을 잡고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대련역에 도착한 건 그해 4월 초의 어느 날 새벽이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니 대련의 바깥 날씨는 내 마음처럼 무척이나 음침하고 추웠다. 연길역을 출발할 때도 차가운 봄비가 내렸다. 70고령의 부모님이 역까지 배웅하러 나와 눈물을 훔쳤다. 대출 없이 보유한 아파트 네 채, 일본에서 돌아와 꾸린 미용원, 자가용 외제차까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나는 연기를 꼭 떠나고 싶었다. 도박에 눈이 돌아버린 아이 아빠랑 끝장을 벌이면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여 때 한국, 일본 등 이국 땅에서 10여 년을 빈주먹으로 분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두려울 게 없었다. 타향이라 하지만 필경 언어가 통하는 모국이 아닌가. 게다가 딸애도 있고 창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하여 무서운 게 없었다.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딸애를 잘 키워나갈 자신이 있었다. 낯선 도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총총히 오가고 있었다.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음이 서글펐지만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룬 아름다운 해변 도시 대련.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대련에서의 창업도 일본 연길에서 해오던 미용업을 선택했다. 친구나 친척, 고향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3살배기 어린애를 업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창업은 만만치 않았다. 새집 찾는 것부터 애로가 많았고 손해도 많이 봤다. 다행히 2008년 북경올림픽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경기가 좋아 벌이가 쏠쏠했다. 첫 고객은 일본인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회사 동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당시 미용원 근처에 일본 회사가 많았는데 나중에 그곳 직원들 대부분이 거의 다 내 단골 손님으로 됐다. 4년간 일본에서 미용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데다 언어 장벽이 없고 일본인들의 취향을 잘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니 손님들도 포근하 만족스러워했다. 미용원 첫 시작이 순조로운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딸애는 바로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고 3일 만에 깨어났다. 나는 일주일 동안 거의 밤낮을 눈물로 보냈다. 연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더라면,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후회약이란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 천만다행으로 애는 한쪽 다리가 골절됐고 다른 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얼마 뒤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연길 시내 중심에 위치한 우리 살림집에 팔집이라고 써붙인 지 3일 만에 사려는 사람이 낮았다고 한다. 거금을 들여 장식하고 얼마 살지도 않은 새 집인지라 집은 금방 팔렸다. 그 집을 판 돈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돈은 대출로 대련의 자그마한 살림집을 사는 데 보탰다. 혼자 힘으로 집을 장식하고 당시 한창 유행하던 여러 광고 잡지에 광고를 올리면서 미용원 경영도 차츰 제 궤도에 들어섰다. 그렇게 대련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아빠가 찾아왔다. 서류상으로 리혼 수속을 안 했으니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딸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3살배기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 누가 아빠 없는 애라고 했는지 젖돌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들고 가서 유치원 담임 선생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도 아빠가 있다고 했다던 일이 생각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었다. 34살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귀한 딸이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의 불찰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나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꼼짝달싹 못하고 석 달 동안 불쌍하게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런 어린 딸애한테 또 아빠 없는 동년 시절로 마음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아이 아빠를 다시 받아주고 한 가족이 모여 새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딸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길거리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인부들과 돈 내기로 트럼프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매일 맥주와 담배를 살 용돈을 달라고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혈기왕성한 30대 중반의 남자로서 자존심도 책임감도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을 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였는데 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외국 생활에 돈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아이 아빠가 언젠가는 분발해서 가장답게 살겠지 하는 묘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바보였다. 그때는 내가 매일 몸을 내번지고 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딸애가 소학교에 들어가 5학년 다닐 때까지 아이 아빠는 이런 생활을 지속했다. 매일 무직으로 노는 것도 모자라 어느 날인가부터는 외박했고 도박을 어떻게 놀았는지 도박 빚쟁이들이 우르르 집으로 몰려들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 아빠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이 할아버지와 내가 빚쟁이들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고 얼마간 돈을 물어주었다. 하지만 태부적이었다. 연길에서도 도박 빚으로 집 두 채와 차를 다 날려버렸는데 대련에 와서 새 출발한다 해놓고 또다시 도박으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린 것이다. 도박비 핍박으로 결국 아이 아빠는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났다. 처음에는 돈을 잘 벌어 도박비 갚고 개과천선하는 것 같더니 얼마 가지 않아 또 도박에 빠져 이번엔 카지노에 들락거렸다. 1년에 한두 번 중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표값을 낼 돈도 없어 내가 대줬다. 40대에 들어서서도 이 모양이니 인간적으로 잘못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 등골이 휘게 일하여 보수도 많이 받았으나 돈을 버는 족족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서 모조리 날려버렸다. 심지어 설세로 오기 전에 받은 월급도 카지노에 가지고 가서 몽땅 날리고 내가 보내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사서 집에 설세로 왔다. 그래도 미안한 표정조차 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딸애를 생각해서라도 도박에서 손을 떼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어쩌면 나는 곰보다 더 미련한 여자인지 모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속담도 있지만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공을 들여도 이 사람한테는 죄다 헛짓이었다. 시댁 친정 식구들이 나보고 애를 봐서라도 기회를 주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 아빠 도박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용 빼는 수가 없었다.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라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결론이다. 뼛속까지 도박 근성이 박혔으니 어쩔 수 없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혼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딸에마저 제대로 공부를 시킬 것 같지 못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몰려와 숨통을 조일지도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았다. 결국 나 혼자서 안간 힘을 쓰며 20년간 힘들게 끌고 온 혼인을 정말 지키로 결심했다. 아이 아빠는 리혼을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자식도 싫고 부양비도 못 주겠고 그냥 원하는 돈만 달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나의 사유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딸의 동의를 거쳐 대련에 와서 처음으로 샀던 집을 판 돈을 아이 아빠한테 주고 유명무실했던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다. 아이 아빠는 이미 숱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자신은 이 가정을 위해 땡전 한 푼 벌지 않았지만 혼인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을 챙겼다. 너무나도 파렴치했다. 나에게서 혼인은 굴레와도 같았다. 그 굴레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은 금전적인 손해와 마음의 상처일 뿐이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황금 시기를 덧없이 흘러보내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또 그 굴레를 벗어 던지는데도 피땀으로 모은 거금을 들였다. 그런 와중에도 예쁜 딸아이를 보면 힘이 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피부치가 아닌가. 리혼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나는 그제야 발편잠을 잘 수 있었고 온전하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됐다. 아침이면 딸애를 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다시 늦은 시간에 하학하는 딸애 데리러 가면서 충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두 내 힘으로 해결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티어 2023년에는 드디어 딸애를 대학에 보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해냈다.
정신력만 있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는 것 같았다. 대련에 살고 있는 지인분들은 우리 미용원을 조선족 미용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라고 믿고 찾아온다. 그리고 나를 베테랑으로 인정한다. 창업 당시에는 일본 고객이 위주였다면 그 후에는 한국 고객들이 위주였다가 2013년을 전후하여 조선족 분들이 대체하면서 조선족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가끔은 일본, 한국, 카나다,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에서 대련에와 지내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다. 2015년 나는 그동안 축적했던 돈으로 의료미용 문진을 오픈했다. 현재 같은 업종끼리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목숨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끈질긴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나는 대련이라는 곳이 참 좋다. 지금은 당초의 결심대로 대련 중심 지역에 큰 집도 새로 마련하고 딸에도 좋은 대학에 보냈다. 몇 년 뒤에 나도 60고개에 올라선다. 60부터 인생 2막 시작이라고 인생 선배들이 말해준다. 나는 또 다른 나만의 인생 2막을 위해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